0: 토르마즈 하야리냐고 마구바니 짐비르 말이 파 개모아 뭐 카오랑냐 이나르고 구이야 뭐 카라가 말한가 야리냐도 또 보구이 마스 우세고르 망고 마스 하라 말아무
1: 다사 퍼세 이끄는 프로그램 툼바 da Rádio Moçambique, a cair racita, Skydee, Mr. Ponto Fraco.